6월 27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숨 쉬는 일로 시작.

시작한 오늘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수영도요, 팔과 다리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호흡이 꼬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숨 쉬는 법이 참 중요해요. 지금 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잠깐 쉬어가는 순간일 거예요. 이 순간 잘 지나가시길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안녕하시길,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토요일에도 찬양 신청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신청한 찬양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428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신청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 아침을 깨우시고 부지런히 토요일을 보내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일 겁니다. 아마 7428님 조금 더 일찍 세상과 만나고 싶으신 거죠. 매일매일 7428님이 만나시는 이른 아침에 풍경들이요 늘 찬란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행복한 토요일을 열고 계시는 방송 가족분들, 모든 분들의 하루가 우리 742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퀴즈로 준비했어요. 특별히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9절에 빈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빈칸을 주의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아, 다 기로 끝나네요.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어떤 기를 넣으셨을까요? 어학사전 힌트로는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에 이것이 돈다라고도 하죠. 굉장히 이 힘이 넘치고 막 무엇이든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글생글한 얼굴 보면 이것이 돈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갑자기 막 생글생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생겨서 용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요.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보기 드릴게요.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네, 정답 맞춰주신 몇 분 선정해서 저녁에 읽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뭐가 있을까요? 이 정답 중에 앞글자 단어에 힌트가 될 만한 찬양들을 보내드릴게요. 찬양 들으시는 동안 1번부터 3번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으신 것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조슈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이어서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찬양의 제목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 빼고요. 생명 맞습니다. 생명. 이 단어가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정답의 한 글자 같은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생기였습니다. 생기. 이 단어 넣어서 말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어내셨는데 가장 심히 좋아하셨던 이 사람,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의 호흡이 담긴 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마음에 담고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날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흩어져 제 삶을 살겠지만 지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편하다는 핑계로 불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소서. 가까운 사이인 만큼 더욱 배려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밖에서 받은 상처를 안에서 쏟아내지 않게 하소서.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안아주게 하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을 만드는데 이 기회를 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듯 나 또한 가족을 사랑으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루의 시간이 사랑을 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아직 하루가 다 저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조금 쑥스러워도 말씀하시고 나면 용기 내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랑 마음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요, 주파수 딱 극동방송으로 맞추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함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만남에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전 노마드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협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조동천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칼보다 날카로운 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칼보다 날카로운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지금 자꾸 자유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규정을 완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독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을 하되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부터 앞으로 시행하게 될 거다. 행정 절차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시행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기자회견장에 이 동독 정치국 대변인 권터 샤버프스키 이 사람이 해외 문건을 기자회견 직전에 갑자기 전달받은 거예요. 그리고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근데 이거 전부 다 숙지하지 못하니까 급하게 막 들춰보다가 지금 즉시 시행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생방송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시 지금 베를린 장벽이 열리고 이제 자유왕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수비대가 이게 뭔 일인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니 당신들 TV도 못 봤냐.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결정이 정부에서 내려져서 이제 자유왕래가 가능하다 하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막 상부에도 위에서도 혼선이 돼갖고 아니 TV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즉시라고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도 결정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국경수비대 대장인 사람이 아 그럼 뭐 개방해라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즉시 바로 이 한마디가 26년 동안 끈하게 서 있던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고르바초프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도화선이 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독일 통일의 어마어마한 그리고 냉전 시대가 완전히 종식이 되는 시발점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거죠. 오늘 5절에 보면은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뭐 세치하라 그러잖아요. 혀는 작은 것이 돼 실제로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는 거예요. 이건 미사일로 칼로 된 게 아니죠. 이 혀가 어떻게 놀려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이건 말실수에서 감정상한 것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혀는 작지만 무시하면 안 돼요. 혀는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도구가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요 한마디 가지고 인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혀의 전쟁입니다. 언어 싸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 한마디, 교회를 무너뜨린 것도 작은 혀의 놀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재정 문제다, 이단 문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한 사람의 작은 혀 놀림이 일파만파로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 국가는 혀, 이 혀의 문제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개인이건 공동체건 가정이건 회사건 죽고 사는 것이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세력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칼로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뭐 흉기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막 악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 몇 사람밖에 못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혀로 내뱉는 말은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전체를 관통해서 다 목을 베버립니다. 순식간에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세계를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에 찔린 상처는 개인에게는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요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러 구원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혀를 다스리도록 온전히 바꾸지 않으면 가도 똑같습니다. 환경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물 좋으면 뭐겠습니까? 혀가 더러우면 혀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혀를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혀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배를 봐라. 그 작은 키, 작은 불씨가 나무 전체를 사른다. 숲을 사른다. 우리는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 이미. 그죠? 작은 담뱃불 하나가 뭐 일주일 내내 전 국토를 태워나가는 일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재갈. 그게 그 강력한 근육을 가진 커다란 말을 어때요? 재갈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키, 배의 키는 어때요? 작지만 배로 움직입니다.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불은 숲 전체를 사르기도 합니다. 작지만 어때요? 방향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말로 영향받는 것보다 5배가 더 많대요. 근데 저는 이거 연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배? 아니에요. 10,000배는 더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과 저의 관계를 늘 저는 동역자의 관계로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면 사자고 늘 존중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각가다 성도들 중에 정말 저보다 인품도 훌륭하고 아는 지식도 많고 재력도 튼튼하고 기획력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는 어떻게 성도님은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인품이 어떻게 고매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번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십니까? 그럼 저는 이제 성도들 대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아 나는 말씀 연서가 있어서 말씀으로 쓰임받지만 이분들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각 분야에서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입이 닳도록 만나면 고마워서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뭐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신앙생활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어쩌다가 아 이것만 조금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작은 일을 30년 만에 한번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악마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그동안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한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그거는요 전혀 없어집니다. 그냥 삭제돼버립니다. 그리고 서운하게 했던 감정을 살짝 상한 것 같던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지만 그거 하나로요 긍정적인 말들은 완전 지워집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고 파괴해야 될 대상으로 원수로 둔갑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이 혀의 무서운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쉽게 잊혀지고 작은 감정이 담긴 반응만 해버리면요 그 작은 말의 씨앗 그 작은 불씨가 담뱃불 같은 것이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자, 뱀의 한 마리가 얼마나 이제 파괴력이 있고 영향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동산 나무의 실과 네 마음대로 넌 다스리고 정복하라. 얼마나 축복의 말을 많이 했고 동물들도 다 보여주고 하늘의 별 뭐 다 보여줘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뱀이 딱 한 마디 하니까 끝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바꾼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좋은 용어로 써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지. 하나만 빼고 먹지 말라 하시더니 살짝만 부정적인 이미지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하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 다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 실을 먹지 말라 하시냐고 조합만 살짝 바꿔서 의문문으로 탁 던져버려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창조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하고 그래도요 다 삭제. 뭐만 남아요? 하나님 이룰 수가.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그린 유명한 화가든 믿음 좋은 사람의 그림도 보면요 에덴 동산은 허허벌판에 산악과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래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다 삭제. 산악과 하나만 달랑 있어갖고 먹지 말래. 하나님은 욕심쟁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이 사탄이 한 한마디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뭐 사랑 베푸는 거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왜곡된 말입니다. 전 인류가 이 한마디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멸망당하게 정령 죽으리라. 쫓겨나야 에덴 동산에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성경 전체에 계속된 이야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죠. 열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열 명이 뭐라 그래요? 저희는 아주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에요. 완전히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요. 그렇게 말한 그들의 말 때문에 전체 백성들이 돌로 못에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냐냐 애굽에서 노예살이가 낫지 않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그 수백만 명이 그 즉시로 그냥 강만 건너면 되는데 광야로 돌이켜요. 40일을 정탐하고 불평한 그 말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 말한 사람들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니네 말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고 다 죽이시고

다만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내 마음에 합한 그들은 그 말 그대로 들어가게 하겠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의 40년은 그 말 때문에 된 거예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실 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빼십니다. 네 말대로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 도에게 사울 왕에게 팩트만 이야기했다가 어때요? 앞뒤를 잘라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분명히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사실만 이야기했죠.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앞뒤 자르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자기가 들은 거, 본 거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액이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어린 아이들과 부인들과 마을 사람 전체를 혼자서 칼로 다 죽여야 되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요. 악마를 만든 거예요. 사람. 당연히 사실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가 죽여요? 군인들도 죽이를 꺼리는데 제사장 제거 안 되니까 다 죽인다니까요.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만 이야기했는데도 결국 악마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 사람 그래.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을 해요. 나는 들은 이야기인데 이랬대. 아, 그건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그럼요. 다 죽습니다. 공동체가 피비린내 납니다. 이 불씨가요. 전체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교회는요. 총 맞아 죽은 사람 없어요. 칼 맞아 죽은 사람 없어요. 혀에 맞아 죽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이 송곳니는 장검과 같다. 어금니는 삭도와 같다. 너희 혀가 지옥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온 세상을 지옥으로 바꾸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사탄의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겠죠. 특히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왜 이제 심각하냐면 혀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대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마음은 몰라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근데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말이에요. 말. 여러분 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이 문제죠. 심장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혀는요. 그 여러분 그 간 초음파라든지 초음파 봤어요? 그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속의 내면이 화면에 다 비치잖아요. 혀는 초음파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훤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보면은 속에 쌓여있는 게 가스가 차있는지 오물이 쌓여있는지 거기에 무슨 못이 쌓여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교만한 말을 해요. 상처 입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열등감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늘 비교의식이 있는 말들을 해요. 분노가 쌓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웃고 있는데 근데 공격적인 말을 톡톡 내뱉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찬양이 나와요. 그죠? 근데 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있을 때는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입이지만 내 내면이 지금 뭘로 충만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뱉는 말이 영적인 실체일 수 있다. 위선이 폭로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너가 감람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이게 지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심령에서 독한 말, 시기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어쩌다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편치가 않죠. 금방 고쳐지죠. 다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늘 그런 사람은 생각해봐야 돼요. 속에 지금 악마가 있지 않는가. 성령이 계신 게 아니지 않나. 내 내면이 어떤 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순간 지금 이때는 나는 어떤 내면의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내 언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폭로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보면 알아요. 자,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언어로 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어떻게 해요?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정상일 때는 어땠어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요? 이미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미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된 게 뭐예요?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온 것을 하나님이 겉으로도 증상으로 나타나게 한 것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주하고 할 듯

흠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언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언어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영혼의 뭐예요? 거울이다. 점검해보세요. 민감하게 어떤 죄에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죄만 나오면 막 열투하면서 막 그럴까요? 왜요? 자기 속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어떤 죄의 항목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그 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을 받잖아요. 하거든? 비판을 하지만 너희가 비판하는 것은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해령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는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비판하냐? 왜 남을 비판하고 같은 일을 너희는 행하느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인간의 언어는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그것을 이미 나는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냄새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차를 탁 탔더니 친구가, 아, 여기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런데, 담배 냄새가 뭐죠? 그것도 몰라.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워봤어야 알지. 근데 여러분,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거나 담배 피운 사람이 주위에 늘 옆에 있는 사람은 담배 냄새인지 즉각 알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 저기서 나오면 성적으로 이상한 짓 한 건데, 거기 안 가본 사람 몰라요. 아, 피곤해서 잠자러 가나 뭐 이러지. 아, 전도하러 갔나 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언어는 자기 영혼의 거울이에요. 감추었던 거야 다 드러나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를 폭로하고 있다. 세 번째, 사탄은 혀를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한다. 사탄의 무기가 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이 성경에서 참소자라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이 디아볼로스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질.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게 이제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냐 했을 때 너희 아비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단어가.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 때 그 마귀, 그게 바로 디아블로스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 때 이 마귀도 디아블로스예요. 베드로 전서도 다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기도 너희 대적 마귀가 할 때 디아블로스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할 때 그 마귀도 디아블로스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무서운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방하는 자를 의미할 때도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비방하다, 모함하다, 고소하다 이럴 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 뭐예요? 디아블로스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이요, 마귀처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디아블로스 하지 마라. 네 디아블로스 되지 마라. 네가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되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모함하며가 뭐예요? 디아블로스 하지 마라. 모함한다. 디아블로스 한다. 참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3절에도 늙은 여자들도 모함하지 말며라고 할 때 이게 디아블로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성경은 사탄만을 디아블로스라고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남이야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사탄이라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격했고 바요나시만 안에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천국 열쇠를 너게 주겠다. 그랬더니요, 즉시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넘겨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항변하여라고 나오는데 원어는 꾸짖고 책망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건. 조금 전에 총 열쇠를 지니고 마귀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자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탄은 디아블로스인데 비방하는 사람도 디아블로스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디아블로스다.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깨뜨리는 사람도 디아블로스다. 디아블로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혀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 마귀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말이에요, 말. 에덴 동산 한마디 말에 다 무너졌어요. 다 쫓겨났어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한마디 참소면

끝납니다.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참수하는 분이 아니라 변호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변호하신다. 그렇게 나오고 성령님은 곁에서 변호하는 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죄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소의 말을 그치고 대속의 말, 죄 용서받은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용서와 복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흠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은 디아볼로스가 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탄은 공동체를 공격할 때 여러분 재정 문제, 뭐 윤리적인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나요. 그러나 이 한마디 말하는 거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성경이 정말 그런가 볼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정치적인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당신의 일이 옳고 바르나 왕께 들을 사람이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압살롬이 암날 왕세자 죽이고 쫓겨났다가 다윗왕이 불쌍해서 다시 불렀잖아요. 용서를 해줬잖아요. 근데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압살롬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린 사람들이 가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왜 여기 서 계세요? 아 이런 일로 이제 재판 좀 하려는데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을 들어요? 당신이 오르네요. 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데 아, 내가 재판장에서 바로 해결해야 할 텐데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고 선을 베풀고 말로 계속 칭찬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목적이 그 사람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 제거하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백성과 다윗 왕을 이간질시키는 달콤한 말로 편히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좋은 말이 반역의 용어들인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친절한 좋은 말들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은근히 지금 다윗에 대해서 생겨나게 하고 자기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친절한 말, 나를 위한 열심 이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이간질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친 것이라고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바울을 대적을 하고요. 옛날에는 막 눈이라도 빼주겠던 그들이 갑자기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디아블로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죠. 사람들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자신들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친절해주고 뭐 밥 사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이간시켜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자기들에게 열심히 내게 하려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왕이 당신의 사양 안 들어주잖아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요. 한마디 이간질하는 말로요. 10년, 20년, 30년 은혜 받은 거요. 다 빼앗깁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똑같이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랑했지만 바울은 떠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 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척하지만 사실을 말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추종자를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로마서 10절 10절 18절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은 늘 이렇게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한 말, 듣기 좋은 말, 불만을 자극하는 말, 상대를 높여주는 말,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사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네프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형제를 뒤에서 말하는 순간 이미 공동체는 상처를 입는다. 형제를 뒤에서 말하는 순간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이미 공동체는 상처를 입는데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는 말, 추측, 왜곡, 부정적인 해석 전부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드윈 프리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유대인 랍비입니다.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니에요. 근데 이 프리드먼이요 랍비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가정상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족치료학의 거장인 머레이 모웬이라는 사람의 책의 이론을 접하면서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면서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그 미국 사회 전체 목회 리더십과 그 공동체 교회 그 갈등의 원인들 이걸 파헤치면서 치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분이 이제 개인의 문제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족 전체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공동체가 건강할 때는 사실을 확인해요. 직접 대화해요. 서로 신뢰해요. 공동체가 건강할 때. 근데 공동체가 불안해지면 상상력이 폭주하고 의심이 늘어나고 추측이 사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공간을 소문으로 다 채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삼각관계 속에서 이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 프리드먼이 이제 가장 중요화된 개념이 삼각관계. 예를 들어서 A가 B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B에게 가서 야, 나 이런 게 좀 마음 아프다.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병든 불안한 공동체 속에서는 A가 B한테 안 가고 C한테 가요. 야, B가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럼 계속 삼각관계가 확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공동체가 망가지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이 삼각관계 건강한 공동체는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그럼 목사님께 물어봐. 그러면 돼요. 그죠? 또 암호기의 권사님이 뭐 어쩌대? 그러면 야, 그 권사님께 여쭤봐. 그 권사님한테 하면 쉽게 해결될 텐데.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 사람 이야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너 디아블로스냐? 왜 불안이 소문을 먹고 자랄까요? 프리드먼은 인간 두뇌 특징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불안한 사람은 사실보다 가능성에 반응을 많이 한대요. 혹시 이거가 팩트보다도 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 전염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감정 전염 뭘로 돼요? 혹시 말로 마귀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게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혀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 혀를 내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길들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길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 말은 완벽해. 천만의 말씀. 순간의 감정에 조명에 날씨에 말이 이상하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아, 그 사람 그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 실수할 수 있지 뭐. 괜찮아요. 본심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거지. 그럼 더 기분 나쁠까요? 내가 하는 말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인정해야 돼요. 애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돼서 혀가 또 나를 갖고 놀아서 너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네요. 아 정말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 해결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라.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혀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현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대. 그 불의 혀처럼 뭐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매. 무슨 말이냐? 혀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혀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혀가요 막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당대교회 대부흥운동이 났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남의 흉보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자기의 내면을 그냥 그대로 스캔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흉을 봐요. 참수하고 이간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적은 집으로 가서 뭐 새로운 예배당에 뭐 멋진 예배당에 아까 봤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더 신나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혀를 가지고 가면요 거의 지옥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0: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려면 혀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근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세요? 10명 같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끝난 인생 되서는 안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말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피해자인데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흥분해갖고 다 죽이겠다고 막할 때 아비가일 그 귀부인이 와서 그렇잖아요. 내 주여 원하는데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한 나라가요 풍비 박사질 할 뻔하고 다윗 인간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그 비극을 다 막은 거예요. 아비가일 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참혹하게 죽임당할 때 아비가일의 아들만 살아남아요. 정쟁에 휩싸이질 않아요. 왜? 어머니가 언어 훈련을 잘 시켰거든. 바나바처럼 격려의 말을 하고 사울 같은 원수를 동역자로 만드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 본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국에 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4: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3: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4: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5: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힘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던 삼손은 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나자 겸손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진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의 때든지 기도 응답 후 기쁨의 때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선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옹기장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는 자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미가 6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힘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던 삼손은 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나자 겸손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진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의 때든지 기도 응답 후 기쁨의 때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선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078번님, 대학생인 딸 방학을 맞이해서 서울에 왔어요. 온 김에 가족들과 뮤지컬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한이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18번님 사연 주셨어요. 주차 중에 방송 듣다 보니 은혜로운 찬송을 듣게 돼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도 찬송 신청하고 싶은데 들려주실 거죠?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차하시는 중이었으면 이제 내리시기 막 직전인데도 받으신 은혜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아멘. 찬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이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힘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던 삼손은 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나자 겸손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진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의 때든지 기도 응답 후 기쁨의 때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께선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청소년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0: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일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설교 준비부터 신앙 상담까지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안에 또 눈길을 끄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40년 넘게 이단 연구와 상담 사역을 이어온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가 AI 기반 이단 상담 플랫폼을 구축한 건데요. 과연 AI가 이단 문제를 상담할 수 있을지, 또 AI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분별력을 갖추어야 할지, 오늘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단 연구가이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소장 박형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AI 기반 이단 상담 플랫폼 해피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해피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쉽게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1: AI 이단 상담사 해피는 저를 대신해서

0: 이제 24시간 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이단 전반에 대해서 이단의 정체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상처 치유 이단에 대해서 구출하고 이단에 빠진 피해자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이제 전문 생성형 이단 AI 이단 상담사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좀 저를 대신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단 상담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사실 이단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로 상담을 받기도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이단 상담 서비스를 AI 대화 형태로 하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어떤 계기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0: 일단 저한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으니까
1: 네.
0: 심지어 이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1: 어머.
0: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1: 네.
0: 아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 이단 상담사를
1: 네.
0: 한번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담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논이 됐고.
1: 네.
0: 그래서 나는 또 전화 상담을 할 때 이게 저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종합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AI 상담사는 모든 것을 다 학습한 후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그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들이니까 꼭 밤늦게 그리고 새벽에
1: 그러네.
0: 이런 이제 연락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도 처음에는 막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1: 밤늦게.
0: 이런, 예, 밤늦게 네.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 상담사를
1: 네.
0: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해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네네. 이 청취자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거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접속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제 일단은 다 이제 무료입니다. 이제 물론 그 상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회수가 많을수록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개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 네네.
0: 이제 어떤 상담사들은 자들은 밤새도록 그 해피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폭주가 되니까 이게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한 사람이 너무 공유하는 그 점유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접속을 하면 상담한 후에 한 시간 후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간헐제로
1: 네.
0: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네.
0: 앞으로 이제 이런 비용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지금 현재 너무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1: 네.
0: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언제든지 이제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한 번 질문할 수 있으니까 한 시간에 좀
0: 그렇죠.
1: 잘 정리를 해가지고 딱 질문을 해야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려면 질문자가 너무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면 결국 간단한 답변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서
1: 네.
0: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현재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 게 좋겠다.
0: 네.
1: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용자들이 해피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 A2단은 어떤 단체야? 뭐 E2단과 정통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통 질문을 하나요?
0: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0: 질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이단이 뭐냐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은 너무 쉬우니까 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들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고민.
0: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뭐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가 뭐냐보다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족과의 갈등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법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나도 놀래고 또 실제로 상담을 해본 사람들도 놀래고
1: 그래요.
0: 어떤 상담자는 이제 그 후기를 올렸는데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 갖고 감사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궁금해했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AI로 가능하다는 게 좀 놀라운데
0: 예.
1: 그러면 이 해피라는 AI가 목사님의 또 이 연구소에 40년간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다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솔루션이 가능한 거죠?
0: 아,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AI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40년간 여러 가지 연구한 연구 자료들, 보고서들, 방송 자료들, 그다음에 그 신학 내가 발표하고 논평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기고했던 문제들 내가 또 썼던 책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40년간 있던 자료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한 거죠.
1: 와.
0: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내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이단 상담에 대한 그 책을 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단 상담학 개론이라는 책을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책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이단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까지도 다 이게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AI 상담사는 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박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딱 상담을 하고 고민을 상담하면 그 고민에 공감부터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감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상담자들이 그것 때문에 놀래고 감동을 그러네요. 받는 거죠.
1: 그러네요.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AI와는 답변이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 뭐 예를 들어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AI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단에 대한 고민을 그 AI들한테 물어보는 것과 이 이단 상담 전문 AI인 해피에게 물어보는 게 좀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0: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미나이나 이런 이제 AI 이 챗GPT나 이런 데에서 이제 물어보면 일단은 거기에 올려진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왜곡된 자료들도 있고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AI는 이제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못 하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왜곡된 자료들이 전달할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이단 상담사 해피는
1: 네.
0: 내가 40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과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있으니까 여기는 가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 상담사 이제 해피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그 개혁주의적인 정통 신학적인 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바른 전달을 해주니까 일단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곡된 정보나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1: 네.
0: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또 신뢰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오늘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님과 또 AI 이단상담사 해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축적된 이단 연구자료가 이제 AI 안에 담기게 된 셈인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교계 전망대 오늘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님과 전문 이단상담 AI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일부러 혹시 해피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1: 이제 해피는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민 그리고 자신들의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85세예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얘기라도 안 들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상담소를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건져낼 수 있을까?

0: 있을까요? 그럼 모시고 오십시오. 85세나 되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모시고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럼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러면 이 고민을 우리 해피라는 AI 상담사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1: 오, 네.
0: 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상황 그대로를 설명을 이렇게 했죠. 했더니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뽑아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86세인데 자녀로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실지 짐작이 됩니다.
1: AI의 답변이에요.
0: 해피가 네.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 계시면 지금이라도 모시고 나오고 싶은데 몸도 약하시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 막막함이 크실 겁니다.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정면 충돌 강압 뭐 이런 것은 역효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의 피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까지 그다음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
1: 우와.
0: 말투와 태도 조정하기 건강생활 패턴을 이유로 노출 시간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 시간 회복하기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하고 세 번째는 안상욱 증인의 핵심 오류를 어르신 눈높이로 설명하는 법
1: 우와.
0: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기서 가르치는 건가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전화, 대면,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해서 결국은 이단 상담 연구소 저한테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런데 이분이 그걸 보고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1: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까지 다 네. 알려주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만들었던 나도 놀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1: 정말 생각보다 답변이 이런 개인의 상황들이 다 주관적일 수 있고 또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감도 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니까 답변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0: 예.
1: AI가 이렇게 또 상담을 훌륭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상담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 상담자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그렇죠. 이제 AI 상담사는 일단은 이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알고 고민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감정이입도 안 되고 하니까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공감할 수는 있어요.
1: 네.
0: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질문에 답변해 주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 일단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전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그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이단에 빠진 그런 모든 것들을 교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이런 것은 실제로 이제 AI가 그렇죠. 담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AI에게 상담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이단에 상담의 필요성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길잡이 삼아서 이제 상담사인 저한테 이제 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을 받도록
1: 네.
0: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이 이단에서 이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사람의

0: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은 해피가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러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용도, 정보를 얻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담들을 하는 건 괜찮지만 결국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0: 그렇죠.
1: 목사님께서 또 현장에서 보실 때 요즘 이단들의 활동 방식에도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뭐 거리 포교, 성경 공부 모임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도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단들도 AI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0: 네. 요즘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들과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얼마나 참 교묘하게 포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길거리 포교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 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포교가 더욱 지금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전한 단체나 전문가를 사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안에서 이러한 건전한 단체나 전문가를 사칭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을 신뢰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1: 네, 네.
0: 예를 든다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진로 상담이나 취업 상담을 통한 포교를 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문제나 양육 문제로 접근을 하고 독거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거 노인들을 봉사단체를 빙자해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대화도 나눠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요즘 그런 그 부모님을 위한 상담이 되게 많이 와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그거 이제 자식들이 알았을 때 그거 이단 단체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지만 이게 끊어내지를 못하고
1: 그러네요.
0: 계속해서 이제 그 이단들이 그 접근을 해가지고
1: 네.
0: 그 집에 드나들면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거기에 신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 교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1: 독거 노인들을 겨냥한 그런 네. 이단들의 포교가 사실 가족들보다도 더 잘 살갑게 돌봐드리고 하면
0: 그렇죠.
1: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가니까.
0: 일단은 자녀들도 삶이 바쁘다 보니까
1: 그쵸.
0: 부모가 혼자 살 때 맨날 못 돌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찾아오고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막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험성은 경제적인 또 그 착취를 또 노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1: 아이고.
0: 있어요.
1: 네, 네.
0: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돈이 통장에서 많이 빠져나간대요. 쓸 일이 별로 없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경찰에 연락을 할 수 해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매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오도록 경계를 하고, 통장 관리를 이제 아버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어떻게 자식들이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런 그러게요.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1: 네.
0: 일단은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는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1: 그러네요. 또 새롭게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
0: 네,
1: 또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더 열심히 부모님 찾아뵙고 또 많이 아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또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네, 우리 끝으로 청취자들 가운데 또 본인이나 가족이 이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0: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족들은 화부터 먼저 내요.
1: 네.
0: 아, 아니 어떻게 그런데 빠져가지고 속을 썩이고 힘들어하느냐

0: 막 이런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화를 내온다고 싸우고 뭐 못 가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일단은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접근할 때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왜 물에 빠졌느냐고 막 혼을 내고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일단 건져놓고 그 다음에 뭐 따져도 따지지만 그러니까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네.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단 상담 연구소로 빨리 연락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이단 상담소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영이 죽고 뭐 돈 뺏기고 폭행하고 막 이런다고 이제 협박을 해놔가지고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하여튼 빨리 연락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네. 이단 상담소하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은 빨리 상담소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구조자의 마음으로 일단 네. 구조자의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빨리 이단 상담소에 또 목회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AI 이단상담사 해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0년 동안 축적된 이단 연구와 상담의 경험이 AI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상담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이단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삶의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삶의 순간순간 예고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셨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내게 다가온 일은 재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 오셨다는 한홍 목사님의 고백이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주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절망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면서 첫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릴게요.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6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아, 6월을 열심히 지나오셨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861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말 집 정리하다가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정리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기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0490님, 안산에서 듣고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6314님, 내일 구역 예배 후에 먹으려고 카레

만들고 있습니다. 한 솥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데 구역 가족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너무 좋네요. 복날에는 삼계탕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와, 우리 6314님의 귀한 마음에 모두에게 더 행복한 주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6314님의 마음에 주님이 더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예라모십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7305님,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제 마음을 은혜롭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인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7930님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인사를 하는데 남편 또 아들과 함께 리모델링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전해주시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엔 처음 보내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찬양 은혜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분주한 중에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할 일은 많으시겠지만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오직 은혜만 고백하게 되시길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곡 은혜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송승현의 목소리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5902님, 병원 다녀오는 길에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하루임을 고백하며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0: 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새벽 아침에 해가 뜨고 바다 건너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물죠. 종일 활동하다 만물은 또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오죠. 성경은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가 수십억이라지만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뒤엉킵니다. 더 대자연까지도 폭염과 혹한과 가뭄과 홍수가 속절없이 생겨나죠.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환경 속에 매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신 삶을 넋끈히 감당해내죠. 나를 감싸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품어내는 우리는 성도니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욱 하고 당장 화를 내시나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인정해야 회개가 있고 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참아내죠. 윤상은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예, 이 찬송 맞죠? 불러봤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쵸?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그죠? 네, 이제 목사님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방송을 들으며 이 문자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곡이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왔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문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3213님. 와,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네, 그렇게 불러보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노랫말이, 네, 또 얼굴이 또 빨개지네요. 아, 제가 이거 얼굴이 조금 얇아서, 네, 저와 어울리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고 계셨는데, 네, 방송 또 이제 방송 타이밍에 또 맞춰서 또 보내주시려고 일주일을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에서는 네, 우연이 없죠. 은혜입니다. 사실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꼭 알맞게 그 일이 멍석이 쫙 펼쳐지듯이 카펫이 쫙 펼쳐지듯이 네, 그렇게 희한하게 때가 맞춰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나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연이네 하고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아든 우리는 그 의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저 지나갈 일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가 되니 이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는 겁니까? 우리 3213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네, 이렇게 어우러지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네, 이런 걸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주님 안에 축복하고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과 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번 사연은요, 8625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네, 제가 좀 막 장난이 막 또 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을 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봐요. PC 화면에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리 그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막 장난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왜 이제서야 보내주셨나요? 막 이러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주말에 늘 듣는데요, 토요일은 밀린 일들 하고 주일은 예배보고 교회를 하느라 참여가 힘드네요. 늘 잘 듣고 있고 걷기 하면서 듣습니다. 덥지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네, 8625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아니면 야, 이 세상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와,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에 최고 전성입니다. 이런 귀한 시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인생 쭉 살다 보면요, 희한한 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눈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이 사연을 함께하며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덕된 모습들을 놓치기가 또 쉬워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사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과 더욱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해내려 하지 말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들으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시간 하는데, 또 주일은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고 또 평일에는 또 토요일은 또 일, 밀린 일도 하고 이러느라 참여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 사연 보냈는데 편하게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던지듯이 주셔도 좋습니다. 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음 담은 사연이라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네 친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AV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과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과 문학, 영상 분야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활동의 문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복지관과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관람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교실,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잇따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말과 글은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날까지 함께하죠.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죠. 오죽하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말과 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삼가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말과 글로서 덕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소리에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대기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6월 한 달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달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며칠 전에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었지요.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다퉜던,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방금 찬양으로 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홉 가지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지요. 여섯째는 양선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지요. 일곱 번째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해요. 온유는 여덟 번째 열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포용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부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hildren 어린이 찬양으로 I've got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노아 워십의 감사해요 성령님입니다.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엘리사예요. 나는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스승님과 나를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 이후 내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 물이 나빠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말했죠.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리고의 물이 좋은 물로 고쳐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흥분되고 감사했지요. 그런 후 내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칠었고 나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2: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0: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는 길에 불량한 무리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비아냥대며 조롱했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빗대어 너도 올라가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사라져버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부모님이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에 대해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며 선생님을 낮춰버린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여러분의 권위자

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이 있어요. 또 있을까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는요? 학교 급식실에서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조리사님은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공손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끔찍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해요. 결국 그 불량한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암컴 두 마리에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날 42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대며 조롱한 불량한 아이들은 그들이 엘리사의 권위에, 엘리야의 권위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끔찍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공손히 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반드시 도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된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감사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어린이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권위자는 꼭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Chinyu. Chapter 3, verse 1.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And I hope you a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Chin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이 전도서의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Just as nature changes from season to season, our lives do as well. 자연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There are seasons of planting and seasons of harvest. 씨를 심는 계절이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있죠. There are seasons of waiting and seasons of celebrating. 기다리는 계절이 있고 또 기뻐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Sometimes we wish we could hurry things along. 우리는 때로는 모든 일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Yet God, who created every season, knows exactly what we need

and when we need it. 그러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everyone, let us remember that even the seasons we do not fully understand are held in God's hands.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절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Chandoso 3장 1절 말씀,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아멘. The writer of Ecclesiastes is traditionally understood to be Solomon.
1: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Solomon experienced

experience the success, wealth, wisdom, and influence beyond what most people could imagine.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과 부와 또 지혜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Yet after seeing so much of life, he came to a simple conclusion.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Everything has its time.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A gardener understands this well. No matter how carefully a seed is planted, it cannot be forced to bloom overnight. 네, 정원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앗을 심어도요, 하루아침에 꽃을 피울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이요. The seed must rest beneath the soil. 씨앗은 땅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Roots must grow before flowers appear. 꽃이 피기 전에 먼저 뿌리가 자라야죠. In the same way, some of the most important work God does in our lives happens beneath the surface.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While we are waiting, God is preparing.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While we are wondering, God is working.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And when the season is right, we often discover that God's timing was better than our own. Amen.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더 아름다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Amen.

Ame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hold on to this truth. There is time for everything. 네, 정말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The flowers do not bloom all year long. 꽃은 1년 내내 피어 있지 않죠. The trees do not bear fruit in every season. 나무도 모든 계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습니다. Yet each season has its own purpose and beauty. 하지만 모든 계절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죠. Perhaps we are in a season of growth.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장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Perhaps we are in a season of waiting. 어쩌면 기다림의 계절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요. Or perhaps we are beginning to see the fruit of prayers we have carried for a long time. 혹은 오랫동안 품어온 기도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Whatever seasons we find ourselves in, we can trust the one who holds every season in his hands.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는 모든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We can trust the one who holds every season. One more time. May we have patience for the waiting, gratitude for the present, and hope for what lies ahead. 네, 기다림에는 인내를, 또 오늘에는 감사를, 그리고 내일에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또 꼭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홀로 인생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과 불로 함께 하시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며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복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박상은의 대금연주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나를 오라 하네. KBS 국악단을 섬기는 박상은의 대금연주를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나의 동반자, 그리고 늘소리 국악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문제숙의 가야금 찬양, 나의 동반자, 그리고 늘소리 국악단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국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 함께하실 곡은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영락교의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국악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꽹과리, 징, 장구 등의 타악 세션과 함께한 역동적인 찬양, 문용택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에 이어서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곡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모선미의 해금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곡을 준비했고요. 저는 찬양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이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긴 하지만 오늘만 바라보며 살진 않습니다. 영원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의 천국 있으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에필로그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안산 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0: 잘 들으세요.
1: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어쿠스틱 아이비 앨범 중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위러브의 본향을 향해 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잠시 머무는 숙소를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고 꾸미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겠죠. 하늘의 시민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옹기장이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더 라이트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우리 부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를 꼽으라면 누구나 부부를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성격과 조건의 결합이라고도 말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맞추어 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리학 책을 찾아보면 뭐 대화 기법을 배우라 그러고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고도 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겨우 그런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타협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부를 향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방이, 우리의 거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생생하게 상영되는 거룩한 스크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인간의 철학과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같은 그런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충분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 후반부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한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현장이 어디냐 하면요, 일터입니까? 사회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사실은 다 2순위입니다. 1순위는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부부관계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고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는 당시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혁명선언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늘의 법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갈등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눈은 여전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거부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합니다. 아내들은 왜 나만 억울하게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방어벽을 치고요.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대접해 주어야 내가 사랑할 맛이 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빼버린 채 성경을 그냥 인간의 도덕 윤리적 책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인간의 서열이나 주도권 싸움이라는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거울로 다시 비추어 보아야. 그래서 제목을 저는 십자가 거울이라고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십자가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치유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는 영적 특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첫 번째 명령으로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복종하다는 헬라어는 휘포타소입니다. 이 단어가 아래예를 뜻하는 휘포와 배치하다, 정돈하다를 뜻하는 타소가 겹쳐진 말인데 군대의 질서를 따라 정리하는 모습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휘포타소가 결코 억압이나 강요에 의한 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존재론적 차별을 뜻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와 구속의 신비를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자기 자신을 아래에 하위에 두는 자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의 기준과 모델이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종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먼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기꺼이 낮추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내 된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남편보다 못나서도 아니고요. 남편의 노예가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보여주셨던 그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그 가정, 부부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달라는 복된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기꺼이 내어드림의 영성이 바로 아내의 복종을 통해 그 가정 안에 재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굴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특권이자 능력인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관련된 동일한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키가 바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많은 아내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숨이 막히거나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가 남편에게라는 단어에만 시선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은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고 허물투성이에 나를 서운하게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어떠함이나 자격, 도덕적 완벽함을 보고 복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복종의 대상을 남편이라는 한 인간에게만 두면 그것은 인간적인 굴종이 되지만 그 대상의 지평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넓히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드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스는요. 단순한 흉내나 비유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는 그 복종을 주님이 당신의 예배와 순종으로 직접 받으신다는 영적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즉,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모든 행위는 남편 개인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필요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배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네.

0: 눈앞에 있는 그 남편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남편의 자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향한 네 사랑과 신뢰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주 안에서 기꺼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것은 남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네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내가 네 순종을 예배로 받겠고 네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네 가정을 친히 통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된 주의 자녀들이여,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해주고 대접해주어야 비로소 마지못해 순종하지만 십자가 연애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내는요, 주님 때문에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되 영적인 질서 안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아내의 영성이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키는 영적 방어벽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순종과 질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에서의 머리됨과 순종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춤의 율동과 같다. 한 사람이 이끌고 한 사람이 따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춤이 완성되듯 그것은 조화와 사랑의 신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죠.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춤을 출때 상대방의 동작에 따라서 그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스텝을 늦추기도 하고 빠르게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일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자발적 순종은 남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내 사랑하는 성도, 나의 형제된 이들에게 기꺼이 먼저 섬기는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흐르는 세상의 거친 주도권 싸움이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모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 잃은 정찰기를 무사히 인도했던 작은 영감이 거대한 북방선교 방송에 씨앗이 되는 놀라운 태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생명의 전파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기적처럼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치열했던 설립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찾는 기적의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뼈아픈 슬픔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헌신의 발자취까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세아 방송이 설립된 곳은 원팽이 또는 원빙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1259년 고려가 원나라 몽골에 항복했을 때 삼별초는 항복을 거부하고 대몽항쟁을 벌였습니다. 삼별초는 처음에는 강화에 근거를 뒀으나 곧 진도로 옮겼고 이어서 제주도로 밀려나와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고 저항을 했습니다. 삼별초가 있던 곳에는 지금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몽연합군은 제주도까지 추격해 1273년 2월 삼별초를 토멸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온 원군이 주둔해 있던 곳에 아세아 방송이 세워졌습니다. 원팽이나 원빙대는 모두 원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은 제주공항의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됐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영적 공항이었던 셈입니다. 김장한 목사 일행은 모슬포 군용 비행장에 내려 지프를 타고 그들이 조금 전 본 원평리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인화 북제주 군수와 함께 현지에 가서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땅 임자가 43명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땅 3만 6천여 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20일 아세아 방송 창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1970년 9월 10일 타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장한 목사, 김희중 장로,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목사가 참석을 했고 블레이크는 옵서버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첫째, 한국의 아세아 방송국의 유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둘째, 명칭은 재단법인 아세아 방송국으로 칭하기로 했고 셋째,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넷째, 기타 사항으로 고문위원 추가의 건은 별첨 인사로 약관명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 김형근, 이사 김장환, 김익준, 보우만,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김준환, 감사, 최금덕이었습니다. 1971년은 아세아 방송의 초석이 놓인 중요한 해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애월읍 하기류와 구엄리 일대의 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방송국이 세워지면 제주공항에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됐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밀검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3월 12일자로 전파관리국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하게 됐고 3월 29일자로 가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가허가 사항을 보면 1972년 4월 30일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주파수는 1570kHz, 공중선 전력은 250kW, 운용 허용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즉 20시간이었습니다. 호출 보호는 아직 배정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 국등록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국제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등 세 개 항을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이 같은 때에는 당국의 지시에 순응해 줄 것을 못 박았습니다. 6월에는 32평 규모의 직원 숙소 6채가 완공됐는데 오키나와에서 일하던 아더 오스틴 씨가 건물 설계를 했고 기술 책임자인 워렌 빌스 씨가 건축을 지휘했습니다. 이 숙소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는 아세아 방송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신사옥 건축과 함께 한 채만을 남겨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이마저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가 하면 진해와 도마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사택이었으나 당시 선교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영근 회장, 집행이사에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정관에는 아세아 방송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아세아 지역, 특히 철의 장막 내에 있는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 였습니다. 극동방송과 마찬가지로 북방 선교를 위해 설립됐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송신소 부지에 전기시설이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세아 방송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윌킨슨 선교사가 8월 26일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윌킨슨 선교사는 을지로 1가 삼흥 빌딩에 있는 아세아 방송 설립 준비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윌킨슨 선교사의 장례 예배는 조동진 목사가 신부하고 있던 후암 장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로써 아세아 방송의 모든 설립 책임은 고스란히 김장한 목사의 몫이 됐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 KSBU가 있던 곳은 중국어 방송을 폐지한 후 한동안 중파 방송을 유지하다가 1984년 9월 1일 폐지와 동시에 일본의 FM 라디오 방송국인 FM 오키나와로 재개국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700여 년 전 사나운 침략군이 머물던 제주의 들판은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공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낯선 땅에 지주 43명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야 했던 치열함과 무엇보다 방송국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과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윌킨슨 선교사의 땀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세아 방송은 철의 장막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너무 지칠 때면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부르짖으셔도 됩니다. 말이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에 그냥 들어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손영진이 전합니다. 온맘 다해.

힘들 때에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격식 있게 준비된 기도가 아닐지라도 꼭잘 다듬어진 기도가 아닐지라도 엉망진창인 기도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그 자체도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인천 장로 성가단의 전능왕 오셔서 그리고 아이누스 합창단의 왕 되신 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워시 프론티어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박영희의 너 시험을 당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집에 있어도 피난처가 아니라는 느낌이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멀리 있어도 피난처가 있으면 안전하죠. 멀리 있어도 낯선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피난처시면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십시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러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윤영주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자 교수 박신하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이자 이 저녁에 누리시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지만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복잡한 마음의 짐은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멜로디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든의 전쟁미사를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멘델스존은 그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을 써서 성공을 한 후에 또 다른 작품을 생각했죠. 그것이 대본 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1846년에 이 작품 엘리아를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초연한 후에 그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이렇듯 완벽한 승리는 있었던 적이 없었다.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빨리 인정받은 예술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라고 극찬한 바 있는 아주 초연부터 성공을 거두고 음악의 역사에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이 멘델스존의 엘리아가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이 작품을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오늘 일부의 하이라이트만 들으시면서 엘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창으로 이 오라토리오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오라토리오는 서곡으로 오케스트라로 시작되는데 반해서 이 곡은 서창, 즉 엘리아가 나와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내용인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주가 말씀하셨다. 이 가사를 노래합니다. 짧은 서창입니다. 엘리아 역의 바리톤 윌라드 화이트입니다.

몇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가 지금 하는 서창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긴 오케스트라가 있은 후에 합창이 나오는데요. 오케스트라는 생략하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추수 지나가고 여름은 갔으나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시온에 안 계시다. 저 바다에 물이 없다. 강에 물이 말랐도다.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또 혀는 목이 말라 입에 붙었고 애들은 떡을 달라고 하여도 그들을 먹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합창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선지자 오바디아의 아리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정녕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다. 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에게 나오길 나오길.

원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엘리야의 일부 내용이 가뭄을 예언하고 그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가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 테너의 아더 데이비스입니다.

오바데의 아리아, 온 마음으로 줄을 찾는 자는 정녕 줄을 만나리라. 아더 데이비스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합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가뭄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자비가 한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자비가 한없다라는 가사를 또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박진감 있고 강한 합창이 나오는데요. 저주의 모티브라고 해서 음악적으로는 감오도인데요. 저주라는 말에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에는 음영이 일정에 나타나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 후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합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델스존은 합창을 쓰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이 곡에 나타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한 합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엘리야냐 하고 서로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고 내결합니다. 불로서 대답을 하는 이가 참 하나님을 말하며 먼저 아합 왕이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멘데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부의 하이라이트 듣고 계십니다. 바알을 부르는 소리,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나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것이 커져서 큰 구름이 되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이제 엘리야 1부의 끝곡 비가 내리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라 마른 땅 적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흐른다 큰 소리로 흐른다. 저 물결은 높으며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 가득 찼도다. 저 파도를 보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다. 감사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엘리야의 1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감사하라. 리처드 히콕 시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노래 들으시면서 엘리야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기도 했는데요. 옛날 찬양인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김보은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지휘는 김철륜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성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라는 곡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해자 박신학 과외입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하거나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존 로터 선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 같이 듣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성당의 하나님 안산 실화상단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작사자 화니 크로스비는 아주 유명한 찬송 작가 시인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시인 크로스비가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납니다. 그 소낙비를 피해 큰 바위에 몸을 숨긴 그녀가 쓴 이 찬송시 윌리엄 커크패트릭이 작곡을 했죠.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최승환 지휘, 경동교회 찬양대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들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비가 내리네라는 곡으로 끝을 맺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려서 비 맞으면은 아주 그 굉장히 기분 좋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꽃들도 비가 내려야 또 꽃이 피니까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수 강가에 라이프 로드 싱어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와 챔버콰이어가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지요.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0: 예.
1: 테레사 수녀가
0: 예.
1: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져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넌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0: 예.
1: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0: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 감리교회를 신임하고 있는 서동식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3: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3: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운영위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2: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3: 그렇죠?
2: 예상이 됩니다.
3: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2: 다섯 명이 이번에
3: 오셨죠?
2: 올라왔습니다.
3: 좋았죠?
2: 굉장히 좋았습니다.
3: 네, 뭐가 좋았어요?
2: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네. 호떡도 잡숴 보셨어요?
2: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3: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제가 수고값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0: 캄보디아.
3: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그 수고한 사람들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0: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2: 들었습니다.
0: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2: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2: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0: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1: 예.
0: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네.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당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1: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네네. 것 같습니다.
0: 네.
2: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0: 네.
2: 장로님이요?
0: 네, 장로입니다.
2: 또 사모님은?
0: 아,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0: 네, 동해입니다.
2: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0: 네.
2: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0: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감리교회 청년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1: 네.
0: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1: 아.
0: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2: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2: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2: 그렇죠.
0: 쪽이. 그래서
2: 네. 네. 토속 종교가
0: 그렇습니다.
2: 있고
0: 네.
2: 또 바닷가니까 네.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1: 예.
0: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5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1: 네.
0: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 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2: 네.
0: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1: 네.
0: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1: 네, 네.
0: 그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1: 예, 예.
2: 아마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 누님, 큰 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3: 할렐루야.
2: 그래서
3: 네,
2: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잘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해 네.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긴 저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네.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0: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 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1: 네, 네.
0: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운영 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 위원님은 그래도 운영 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1: 예. 네.
0: 그는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1: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그래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0: 그리고
1: 교회가 맞습니다.
0: 그리고 해군 부대도 있고.
1: 네. 일함대.
0: 육군 부대도 있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 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네.
0: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1: 네, 그렇게.
0: 내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1: 네.
0: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맞아요. 한번 해요.
1: 네.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3: 네. 나라사랑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1: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3: 예.
1: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3: 어.
1: 중학교 3학년 때.
3: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1: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성질 수 없어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3: 예.
1: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3: 너무 놀라운데요.
1: 네.
3: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1: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3: 예.
1: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키움이
0: 아니 제가 예, 우리 예. PD들 들어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1: 네.
0: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1: 네.
0: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나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3: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뭐를 하셨어요?
1: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 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네.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1: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3: 예. 네.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1: 네.
3: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3: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1: 네.
3: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1: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0: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1: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2: 오, 그래서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예.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예.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그 치료의 하나님.
0: 네.
2: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0: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1: 네, 주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 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목사님께서도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0: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2: 네. 네.
0: 한번 해보세요.
2: 네.
0: 좋은 기회예요.
2: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예.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장로님.
0: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2: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 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 누구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협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기념 사진 전시회와 극동방송의 개국 멤버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과 어록 캘라그래피 전시회를 6월 18일 목요일부터 7월 1일 수요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70년

0: 역사를 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단체의 단체 관람도 환영합니다. 여수시 문수로에 위치한 전남동부 극동방송 6층과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문의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방문 전에 방문 시간을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과 믿음의 어로 캘라그라피 전시회, 여러분의 따뜻한 방문을 기다립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이죠. 에스겔서의 제일 끝장의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의 말씀, 여호와 삼마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에 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정성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본명이 있고 혹은 아명, 별명, 필명 등이 있습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죠. 추사, 김정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무엇이냐? 소월은 원래 필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죠.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필인이 아니라면 필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을 조금 변형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의 원어는 미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제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죠. 아기를 가진 산모의 예를 들자면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생각하고 요란한 곳을 피하고 음식도 삼가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귀한 손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겠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귀한 단어에 관하여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철저하게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가 되어져야 하죠.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형용사적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따보면 어떨까요? 삼마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삼마라 이름을 붙였든 붙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잡느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는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의 이름을 진정 여호와 삼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실질적인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찾아오는 뭇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있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여호와 삼마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지미선님의 굿송 앨범에서 할렐루야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산마,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섬기신 교회가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산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이 여호와 산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 지금까지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도 여호와 산마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여호와 산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역시 여호와 산마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 우리들의 삶은 참 다양 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더욱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산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한 해를 마치고도 삼마. 그리고 일생 중에 여호와 삼마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무화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서에서의 이 귀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레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종에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리 선생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내 일생에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를 인용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삼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한 말 가운데 세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사업은 계속하신다. 찰스 웨슬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힘차고 간결한 말로 저에게 소망을 주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또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히즈윌의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처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의식하고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그 얘기를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0: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하구에 가본 사람들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으로는 분명 아마존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언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데려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강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그러자 그 배에서는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속 배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었듯이 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됐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지금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인데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임스 심프슨. 그는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해서 14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29살의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갈빗뼈를 꺼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탄성을 바랬다는 말씀을 보면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됐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훗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죄인 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카펠라 찬송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노 선율과 보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찬양입니다. 한부영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으로 의정부 기독연합합창단의 성가곡 들으실게요. 성령의 힘으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미식축구를 하다가 2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희생자의 40%는 15에서 19살의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요. 미식축구는 워낙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튼튼한 헬멧과 여러 가지 부상방지용 장비를 갖춘 채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는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방비도구란 하찮은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라는 으리으리한 장비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뿐이지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외형만 그럴 뿐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잠시 덮어두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예레미야애가 3장 21, 22절. 어떤 상처는 다른 상처들보다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걱정은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희망을 꼭 붙드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새로운 생각들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 의심과 시련, 염려의 때에 저를 위해 항상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시고 매일 아침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 깊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끝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몸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철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해서 걸었어야지 라며 훈계하고 지나가 버렸고, 도덕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굳게 먹고 헤쳐나오라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슴까지 늪이 차올라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뭇에 서 있던 한 농부가 단단한 밧줄을 던져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 덕분에 마침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참된 구원의 신비도 이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력 혹은 대단한 선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성과가 아닌데요.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사랑의 밧줄을 던져 값없이 건져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삶의 무게로 낙심되고 있다면 나를 향해 내밀어진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그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등산 정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고 자상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서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고요. 반대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은 거칠고 흉하게 그려져서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의 영상이 서로의 마음에 깊이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연락하시는 말과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들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묵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첫 찬양으로 수잔 보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으로 구주 주신 은총을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결박 풀어주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8편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저술한 도스토옙스키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작은 나뭇잎 하나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솜씨에 갈채를 보내며 감사를 보냅니다.

결혼의 꽃 예수 양재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나의 밭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시가 돋친 말의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밭 모양도 달라지겠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류무룡 김지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빛 되신 주 클래식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좋은 씨를 뿌리며 살자는 이야기와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또 저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턱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아프리카의 한 불안정한 국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현지 반군들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건물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한 그 대사관 건물 앞까지 반군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성격 급한 반군 지도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무기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반군이 외교관의 가슴에 총구를 탁 겨누었는데 외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겨눈 그 총구는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그 군대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치는 순간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당함과 배후에 있는 국가의 힘 앞에서 반군들은 결국 총을 거두고 물러갔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과 두려움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 위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 배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요. 반군 앞에 외교관처럼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이어스의 예수의 이름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사탄이 추락하고 항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거창한 몸짓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께서 믿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암행어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혼이불을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을의 탐관 오리들이나 또 포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뭐 허름해 보이니까 비웃음이 나올 만큼 연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품 속에서 청동으로 만든 작은 마패를 딱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 마패에는 조선 국왕의 이름과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그 사또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포졸들이 무서워서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항복을 하며 아이고 하게 되죠. 어사 개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패 뒤에 서 있는 왕의 권력이 사또와 포졸의 권력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돈주머니나 배낭도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품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영적인 마패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림의 왕 사자들이 지배하는 숲속 가장자리에 겁 많은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냈고, 풀 한 모금을 또 한 모금 또 물 한 모금을 먹고 뜯을 때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이 불쌍해 보여서 외형은 그대로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으로 두었지만 그 안에 천하무적 사자의 심장과 능력

역을 통째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는 사자를 제어할 힘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양은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들판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무서운 이리가 엥거지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순간 양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자의 포효 있죠.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발로 땅을 팍 찹니다. 그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했던 이리가 그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요. 양은 자신 안에 숨겨진 그 권능이 진짜임을 깨닫고 기뻐 외쳤다고 해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동시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처럼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시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던 영적인 원수들이 낑낑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 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몰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란몰십의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항복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100% 죄인인 인간은 악인이 성공할 때 화를 내고 악인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옛날 한 악독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왕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도관이 청년의 방에 찾아와서 왕의 도장이 찍힌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네 이름이 사면 명단에 기록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말해줬는데요. 청년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방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조직의 두목이 갇혀있었는데 그 두목에게는 청년과 반대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만약에 이때 자신은 이제 사면됐고 저 나를 괴롭히던 저 두목은 사형 집행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예, 나를 괴롭히던 저 악당이 드디어 사형을 당하는구만, 와 통쾌하구만 이러면서 원수의 멸망만을 기뻐하느라고 바쁘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기쁨일까? 주님은 그걸 묻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청년이 진짜 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두목이 사형당했다 뭐 이런 교회 통쾌하고 거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했던 내 이름이 사면 명단에 올라가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그 은혜의 사실, 그 하나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와 통쾌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쁨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가장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참된 기쁨은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자신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쁨이 혹시 없는 건 아니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보석 수집가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신기하게 빛이 나는 야광 유리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구슬이었는데요. 수집가는 신이 나서 우와 내가 대단한 보물을 찾았다 라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잘 아는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찾아와서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진짜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쓱 넣어주면서 이보게 자네가 가진 야광 구슬은 잠시 빛을 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모조품이라네. 그것이 빛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지금 준 이 다이아몬드와 공인 감정서를 보고 기뻐하게나. 여기에 자네 이름이 보석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네. 자네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야광 밤만 되면 좀 빛나고 나중에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모조품, 그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보석이 자네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처럼요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하고 짜릿한 사역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역의 도구일 뿐이지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회개와 구원이라는 진짜 다이아몬드, 그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주머니에 쏙 넣어준 아무것도, 뭐지? 너무 쉽게 얻었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개와 구원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가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알이 힘차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타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대한 배가 막 두동강이 나며 쾅쾅 소리를 나면서 가라앉고 있었고요. 배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악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떨어져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보트에 탄 여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결국 벌받는구만 하면서 고소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안전한 보트에 타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악인의 파멸을 구경하는 잔인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방주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 것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 보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만한 정죄나 통쾌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음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겸손한 회개와 감사가 믿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해도 좀 더 높은 기준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수많은 기준과 시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시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은주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자 또 전부가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르는 사랑의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바위에 숨겼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쫓기는 하루였지만 때로는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을 부여잡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바위 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내던 다윗에게 환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새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자신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일으켜 피난처이신 주 반석으로 달려가 그 위에 서야겠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저녁일지라도 혼자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고 긴 그림자도 내가 일어나 달리면 달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좁아진 형편 사이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은 주 당신이십니다.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수원성결교회 여성중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두 곡 함께 하시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PD가 여러분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내드릴 두 찬양은 옹기장이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두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라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의 시스트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앨범 경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이 힘찬 찬양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는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곡들로 우리나라의 예배 선교팀, 예배 찬양팀들, 내 곡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아가파 워십에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 예, 마지막에 이 떨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동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절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짧은 떨림의 고백 안에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다음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인 내게 여전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일그러져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알수 없는 이 사랑, 세상에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들었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윌 어업의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 해방된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코브 워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였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다. 맞습니다. 어떤 분의 노랫말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껍질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깥의 세상을 모르고 참된 세상을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돼서 그 가사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뜻과 안 맞아서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씀에도 있지만 내 맘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도 부정확하고 너무도 제멋대로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또 내 스스로는 나를 또 인정하고 싶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껍데기 안에 그 올무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정, 우리의 결국 평안을 우리한테서는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또 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계신 곳에서 주로 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되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은혜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 기도의 제목 올려주셔도 되고,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방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올려주신 사연은 이제 오는 주 토요일 날다 모아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 달빛 가스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내용이 참 따뜻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그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달빛 가스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누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팀 러거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브러십의 주 임재 안에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이고요. 오늘 또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우리는 너무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들이라 옛날 이야기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의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이 나라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예라모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6년의 딱 절반을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네, 지나온 6개월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요, 비록 지난 반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아픔이 남아있을지라도 다가올 전반전보다 더 멋진 후반전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기쁨으로 설렙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새일을 행하실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0: 뒤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자국이 가득하고 올려다보면 하늘마다 주님의 사랑 눈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자리엔 위로의 손길이 계셨고 눈물 흘리던 밤에는 고요한 평안으로 안아주셨으니 지나온 반년도 다가올 내일도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년 잘 지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실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제43장. 그 땅의 기근이 여전히 극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 바닥이 나니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조금 사오라 하고 말했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사올 것이나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의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너희는 한 동생이 너희에게 도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일로 바쳐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 관하여 또 우리의 친척에 관하여 캐묻되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었고 우리는 그에게 그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닷없이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말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우린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갈 것이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킬 것이니 아버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분거리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쯤 두 번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뇌물로 가지고 갈지니 곧 박하와 꿀과 향로, 몰약, 호도피

편도를 조금씩을 가지고 내려가라. 또 노인은 노이선에 갑절이 운을 챙기되 그들이 노이의 자루 입구에 도로 담은 은도 챙겨서 돌려주어라. 아마도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노이의 동생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샤따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노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너희의 다른 형제와 비나민을 너희에게 돌려보내시기를 바라노라. 나로서는 내가 이뤄야 한다면 이루리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 뇌물들과 갑절이 은을 챙겼고 비나민까지 데리고서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이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총지기에게 분부하되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짐승을 잡아 상을 차리라. 이 사람들이 낮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은 요셉이 명한대로 행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모셔두렸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자 몹시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에 우리의 자루 속에 되돌려진 그 은전들 까닭에 우리가 안으로 끌려왔도다. 틀림없이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이 총지기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 님이시여. 전에 우리가 식량을 사려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숙소에 이르러 우리의 자루들을 여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운이 본래의 무게 그대로 고스란히 각 자루 아구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량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은을 우리 자루에 담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놓어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의 은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시므온을 꺼내어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그들이 나귀들을 위해서도 여물을 내주었다. 종호에 나올 요셉을 위해 그들이 뇌물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거기서 중심을 먹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뇌물을 그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서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로인이 평안하시냐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이 종 우리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으며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의 동생 곧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향한 감정이 끌어올라 당황한 나머지 울 곳을 찾아 굽히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감정을 억제하고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한 상을 따로 그 형제들을 위한 상을 따로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따로 나누어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금기였다.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혔는데
그들이 나의 순서대로 마디부터

막내의 순서로 앉혀지자 그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숨기는 이가 요셉 앞에서 몫을 나누어 전해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주었다. 이에 그들이 그와 함께 마음껏 마시고 취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호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돈도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브로커들에게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나머지 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국에서 힘들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보내는데 아 이건 밑빠진 덕에 물붓기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탈북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마장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저도 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할 거라고 없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배송받았던 아기 엄마들이라든가 임산부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이 마작을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국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서 큰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동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 부모, 형제, 가족 모두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 이제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집에서 도박 조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박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오로지 부모, 형제의 탈북에만 곤두세우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 가족 당시 100일 된 조카 그리고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양아들을 한 명 더 키우셨더라고요. 그 양오빠까지 7명의 식구가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다급한 상황일 때는 도박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북한 브로커, 중국 브로커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당신들이 받는 돈 외에 별도로 내가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주 주도면밀히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 공을 저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부모 형제가 안전하게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기 바쁘게 저는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요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직장 출퇴근처럼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회피하는데 도박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뻔뻔스럽게 평소처럼 당시 4살 된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도박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작은 네 사람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집에서 중국 사람과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탈북민 브로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브로커가 야유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화가 났죠.

옥신각신하다가 이 중국 사람이 주방에 가서 칼을 뽑아서 이 탈북민 브로커를 찔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눈이 아닌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피바닥이 됐더라고요. 저도 같은 탈북민이고 또 칼에 찔렸던 그 탈북민 브로커는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브로커였기 때문에 저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화가 나서 돌변한 상태인데 나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던지 아니면 말렸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4살짜리 딸애를 데리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지? 내가 정말 지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아, 나를 교회에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정말 첫 번째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죠. 아,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티다가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박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못했는데요, 저는 제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걸리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히 의자에 앉아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통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놀겠다고 맹세했다가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달려갔는데 이제 전화를 받아도 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나의 영과 함께 고백되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삶이 제 기억 속에서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혜야, 내가 중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 울고 있을 때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울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단다. 저는 방송 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와줄 나의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 주님이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1세기에 일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 당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중국에 팔려간 것도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북한에 있었던 저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온
3만 4천 명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저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라는 강도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독재자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강도 맞은 탈북민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교회들이 더 부흥이 됐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탈북민 신학생 자매가 자기네 탈북민 목사님 교회도 부흥이 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신앙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듣고 준비된 탈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당장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기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짐을 감사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지친 구석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옷을 입듯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낙심은 접어두시고요. 주님이 펼치실 새날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좀 더 싱그럽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7월의 4일 첫 새벽 다시 한번 더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크게 웃는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 끝에 선교사는 중국에 다다랐죠. 이 항해 기간 동안 선교사는 배의 선원들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먼 중국까지 도대체 무얼 하러 가냐고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땅에 혼자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선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 거군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선교사 혼자서 그 큰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이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을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옹기장이와 김시윤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결대학교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목사님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발등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어떤 술주정뱅이 험악한 악당이었던 아버지, 도박하고 아내만 취업해놓은 사람이 하루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2층에서 어린아이들 기도를 해주면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하지 않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는 2층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있는데 나는 층계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자기를 휘어잡았다고 하죠. 그때 비로소 그 아빠는 내가 정말 딸을 생각해 보았나, 애들을 생각해 보았나, 아빠 노릇을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되면서 왈칵 울음이 쏟아나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어린 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날 어린 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에서 온 자매님이 올려드린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남과 북의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미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적 외적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초적인 복음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자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저자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신앙의 약함을 넘어 장차 배교와 믿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임을 분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해 마음으로 일깨우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사랑을 표현한 거죠. 결국 저자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문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하여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 둔하다라는 단어와 6장 12절에 등장하는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어원입니다. 저자는 이 반복을 통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서 신앙의 둔감함이 결국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무기력함과 믿음의 정체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신자들의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둔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스로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 딱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희귀한 단어를 반복 사용한 이유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딘 칼날이나 감각에 둔해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보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초로 삼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 머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저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6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율법적 행위나 외식적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례들이라는 표현은 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구역의 정결 예식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외식적인 의식보다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위임,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장차 있을 신자의 부활 소망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여섯 가지 교리는 신앙의 초석이며 기초이지만 저자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자는 성숙한 신앙이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성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단순히 신앙의 열정이 식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저자는 타락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맞이할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내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적, 영적 조명을 받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의 빛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맛본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장차 임할 세상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적 존재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타락하여, 즉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배반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여기서 타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앙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배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떠나다, 배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고대에는 왕에게 반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교란 단순히 신앙적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번 이루어진 그리스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회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배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속의 토대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훤 하나님의 진리이며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신학적 논쟁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경고성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 박해와 사회적 배척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남겨주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은 곧 생명과 재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유대교의 정체성, 율법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교리적 선언이기보다는 결코 그런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강력한 목회적 호소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할 위험에서 깨어 있도록 영적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6장 4절에서 8절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언급한 해석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이어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성취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의 맥락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자들에게 확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은 그 은혜에 이르는 통로이자 수단인 것이죠. 저자의 이런 강한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의도적으로 과정법을 사용하여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너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는

0: 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실족의 위험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저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2절은 영적 격려와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신자들이 현재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죠. 6장 9절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경고한 6장 4절에서 8절의 목적이 단순히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의 경고는 배교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깨우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잊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작은 섬김과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미래지향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둔한 마음과 미성숙으로 신앙적 성장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12절은 앞서 언급한 경고와 균형을 이루는 희망과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고가 성도들을 경각심 있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현재의 부족함이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6장 4절에서 8절의 엄중한 경고와 6장 9절에서 12절의 격려는 서로 보완되며 하나님은 신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셉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8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전, 광주, 목포, 제주가 19도, 평양과 함흥, 춘천, 부산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구, 여수가 17도, 강계가 16도, 포항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 광주,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9도, 신의주와 함흥, 해산이 28도, 강릉과 포항, 목포가 27도, 여수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가득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건강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프로프리처라는 믿음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말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곱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시다. 당신의 정체성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머물라.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감사하라.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고요한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현대인들은 마음이 울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일곱 가지 방법 주님 안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가운데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도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0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니가 공부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경우를 복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근원이 가까워 어떤 경우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과의 교제, 교통이 늘 이루어져서 삶이 윤택하고 활력이 있어 싱싱해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 사람은 삶이 항상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생활화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합창으로 듣겠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리비히는 식물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과 같은 성분을 충분히 비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분을 똑같이 주어도 어떤 식물은 성장이 느렸습니다. 필수 비료를 더 많이 부어줘도 성장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식물의 성장이 더딘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성분이 부족해서였습니다. 필수 성분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다른 성분이 최소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물의 성장은 정체됐습니다. 리비히가 발견한 이 최소량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나무통의 법칙으로 불립니다. 나무통에 붙어있는 나무 판자 하나만 짧아도 그 짧은 판자에 맞춰서 물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발전이 멈추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약점이 있는지 샅샅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큰 약점 하나가 나머지 모든 강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큰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약점을 극복했고 강점을 토대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큰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약점이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반스의 축복,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하게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또 하루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룩스가 참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평소보다 엔돌핀이 3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요.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을 헬퍼 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을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결국 남에게 베푸는 다정함이 내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겠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부터 또 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툭 던지는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 친절이라는 영양제를 함께 먹어볼까요? 모닝프레이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친절이 결국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앨런 룩스의 연구를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비용도 들지 않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이 다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빡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단단한 말씀과 친절함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영의 여정, 마커스 워십 찬양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룩스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인천시립합창단의 능하신 주의 손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헬퍼스 하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함께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정하게 대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 오늘 꼭 한 번씩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정향교회 조성은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의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근간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갈 때에도 여전히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위정자들과 또 나라의 모든 영역까지 미치며 역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서우니 주의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내 마음의 겸손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낮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지식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로 꽃피우고

이어령 박사님은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설계와 솜씨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동물들의 신기한 본능, 인간의 이성과 양심, 유전자 DNA,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으로 그분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통로이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아쉬울 때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채우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사정을 낱낱이 살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서는 동작과 그 밖의 모든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참 위로자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도리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역대하 11장에 보면 누어밤도 나라를 지키려고 베들레헴, 에담, 두고, 벳슬, 소고, 아둘람.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들 있죠. 이기를 요새화한 거예요. 그리고 각 성에, 그 성에 지휘관을 두고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장했다 그래요. 그리고 방패와 창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성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그냥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앞에 강조하는 부사 매우.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요새하고 지휘관도 두고 무기도 준비하고 필충 밑자도 잘 갖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하 12장에 보세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요.

표현이 그냥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입니다.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견고한 성이 시삭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쳤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다 그래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 부가 넘쳐나서 방패들도 금방패를 만들어서 쫙 지내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금방패까지 모조리 다 뺏겼다 기록합니다. 무기 준비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왕으로서 너무나 잘해야 되고 왕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 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젊음을 가지고 인생의 성을 든든히 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잘 쌓아서 그 안에서 잘 살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을 쌓지 않아서 초목에서 산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걸 누리고 사는데 나는 내 인생의 밭을 가꾸지 않아서 거둘 게 없어서 궁핍하고 힘들다. 그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방치하는 건 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달란트 받은 종들 얘기 나오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고요? 부도덕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 최고의 액수단위를 말하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는 묻어나라고 줬겠습니까? 활용해서 인생을 잘 사고 남겨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들, 힘들, 여건들 이것을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묻어두고 만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게으르기 전에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잘 사용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악한 겁니다.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을 멋지게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활용하지 않아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에 대한 악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서 이 종은 쫓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인생의 밭을 부지런히 가꾸고 인생의 성도 든든히 쌓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든든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는 것, 경성함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서 인생에 든든한 성을 쌓고 그 속에서 누리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말하죠. 여호와가 내 반석이고 내 요새시고 내 피할 바위시고 내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라고. 다윗은 한 번도 내가 가진 군사력이 나의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왕자, 내 권력이 나를 지키는 구원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고 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면 또 지켜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경에는 수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아는 다윗,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결국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왕궁에서도 봐보세요. 창을 던져서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창을 던졌어요. 사울왕은 용사입니다. 그것도 용사보다 위대한 용사. 그런데 어떻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마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궁에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궁에서 살 수 없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나왔는데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어가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치요? 막막할 때, 막막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막혀있는 내 인생. 근데 여러분, 내 눈에 길이 없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홍해라도 가르십니다. 그리고 길을 내시고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끝나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끝날 때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에 몰렸어도,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키면 결국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면 다시 불처럼, 요셉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니까 결국 지켜지죠. 지켜져요. 그리고 지켜질 뿐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9장 1절에 도리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리어는 앞에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바꾸는 반전의 부사죠.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도리어라는 이 단어, 우리가 그냥 흘러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이 단어잖아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도리어로 에스더서를 요약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 잘 알죠. 하만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 제비를 뽑았죠. 제비라는 말이 부루. 히브리어는 푸루거든요. 푸루. 뽑아서 날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달올 13일입니다. 아다로이란 말은 종교력을 사용한 거예요. 종교력으로 12월.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냈고 왕의 인장을 쳐서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다로 13일에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제국의 127도에 다 포고령을, 법령을 발송을 했죠. 유대인들은 외적인 눈을 보면 완전히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끝났어요. 에스더서 보세요. 왕의 인장을 쳐서 법령을 바꾸는 것은 왕이라도 바꾸지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꾸면 어떠겠어요? 왕의 권위가 안 서죠. 왕이라 할지라도 바꾸지를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도움을 받는데 이 법령이 폐기되어서 유대인들이 산 게 아니야. 다른 법령으로 보호하고 진멸할 수 있도록 해줬기,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진멸한 거. 이 법령이 폐기된 게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게.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끝나고 정치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한 그 아달월 13일에 도리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적대자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 살았을 뿐입니까? 아니죠. 에스더서 8장 17절 보세요. 도리어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존귀하게 되었고 본토 백성 가운데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은 포로민으로 끌려온 포로민족입니다. 그런데 본토인들이, 페르시아 본토인들이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한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식민통치를 받을 때 일제에 가서 조선인이란 무습을 받는데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도리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비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한 나무요. 자신이 준비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개는 단지 살아난 정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푸른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금관을 쓴 존재가 누구예요? 왕이 돼야 돼요. 왕이 아닌 자가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개는 작은 금관도 아니고 성경에는 큰 금관을 썼다. 그리고 왕의 인장을 맡았어요. 우리나라 말은 옥새를 맡은 거예요. 옥새. 슬픔의 날이 도리어 기쁨의 날이 되고 죽음의 날이 도리어 생명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도리어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도리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 나하, 포쿠, 후, 베, 네, 세 단어로 해서 나하, 포쿠, 후, 세 단어. 베는요, 그리고 그런데 나하, 포쿠는 역전되다, 반전되다, 뒤집히다 이런 것입니다. 후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그것들이, 그 일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나 포크 후는요, 그런데 그 일이 뒤집혔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됐다, 뭐 이런 의미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라고 이 세 단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그 일이 뒤집혔을까요? 왜 판이 바뀌고 역전됐을까요? 도대체 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죽음이 도리어 생명이 됩니다.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참으로 독특한 성경이죠. 성경에 한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다 아시죠? 무슨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단어가 안 나오죠? 하나님. 성경인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 예배, 뭐 선지자, 심지어는 기도라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이 아니라 세상 출판물로 나왔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극적 요소가 풍부한 단편 소설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이 모르는 사람이 읽으라면 성경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적 요소가 이런 것 단어가 거의 비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력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에로 왕이 세상의 주권자 같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봐보세요. 한 민족도 그냥 말 한마디도 진멸시킬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왕후지만요 그냥 폐위할 수 있고 왕후지만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절대 권력죠. 그래서 그가 세상의 주권자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 주권자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모든 사건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빼고 한번 에스더서를 봐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폐후된 게 우연 같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된 것도 우연 같아요.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는 그 암살자들을 발견하여서 고발한 것도 어쩌다 우연 같지요? 그리고 그렇게 왕의 암살을 막았으면 뭐 대가가 있어야죠, 상을. 근데 아무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어쩌다 그렇게 지나간 것 같지요?

그리고 잠이 안 오던 그 밤 아수르의 왕이 역대기를 읽는데 수많은 역대기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잠이 안 오던 그 밤에 신하가 가져와서 읽어줬는데 그 분야가 모르드개가 암살을 막았다는 그 분야 딱 있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어쩌다 우연 같지만 에스더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가운데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1절에 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고 죽어야 될 자가 도리어 존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실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잠잠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의 힘이고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는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모르드개를 위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자가 도리어 생명이 되고 망해야 될 백성이 도리어 왜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서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진멸당하면 메시아가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두 번째 뭐 기도했기 때문이고 뭐 생명 걸었기 때문이고 지혜롭게 행동했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모르드개가 인생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지조. 무엇을 지켰다고요? 신앙의 지조.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개 참 이상해 보이죠. 3장 봐보세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만이 인자기 때문에 단지 절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꿇지도 않고 뭣도 안 했어요? 절도 안 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낱 대궐 문지기가 제국의 이인자에게, 그것도 왕이 명령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 지금 뭐 하라고 힘쓰는 거예요? 죽으려고 지금. 우리말에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랬는데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던 같은 신하들이 걱정돼서 말하죠. 3장 3절,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좋은 친구들인 거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권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절하라고, 그래야 내게 산다고. 그런데 성경은요, 모르드개가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권하니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개는 절대 입에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 뭐냐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일로 안 끝나고 민족의 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개가 유대인 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꾸민 일을 키우는 거예요? 유대인 전민족을 침멸하라고 그래서 키운 거예요. 유대인 줄 알고. 안 밝혔으면 그렇지 않죠. 혼자 죽는 거죠, 죽어도. 근데 굳이 밝히고 만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도대체 모르드개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 이것도 얼마나 그 막강한 왕의 명령입니까? 도대체 왜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같이 위험에 빠뜨리냐고요. 밝혀서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드기가 바보입니까? 바보? 상황 판단을 못하는 바보? 고집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요, 지금 모르드개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신앙의. 그럼 하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서는 하만을 그냥 하만이라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만 앞에 한 단어를 붙입니다. 아각사람. 아각사람 하만이라고. 여러분,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은 누구죠? 아말렉 왕이죠. 아말렉 왕.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핏줄인 거죠. 핏줄. 그러면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전 배경이 다 있죠.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쪽을 진멸하러 가셨죠. 그런데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과시를 하려고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위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각왕 아말렉왕 아각을 살려오죠. 다 아시죠? 그리고 왕족의 일부도 살아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아각의 후손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그런데 모르드개도 참 신기합니다. 모르드개. 모르드개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에 정보가 나옵니다. 기스의 증손 베냐민 지파라 그래요. 이게 사울왕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모르세요? 기스잖아요, 기스. 사울왕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관련 있는 혈통인 거죠. 시간이 흐른 후에 페르시아에서 다시 조화한 거예요. 여러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에게 하만은 단지 제국의 2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나님이 멸해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절을 하라는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 말은 단지 내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밝힌 게 아니라 이것은 모르드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인 아말렉 족속 그것도 왕의 후손이잖아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죽음의 날을 도리어 승리의 날로 바꾸셨을까요? 왜 50규시나 되는 나무에 달려야 될 모르드개가 도리어 푸른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왕의 인장을 맡은 자가 됐을까요?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복을 주고 싶어해요.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거는 자. 아멘입니까? 눈앞에는 죽음이 보이고 핍박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도리어 존경받는 인생, 도리어 업힘받는 인생, 도리어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개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분명히. 근데 한 발은 하나님께 둬요. 근데 또 한 발은 세상에 들죠. 필요하면 하나님 찾지만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싶으면 세상을 취하고 말죠. 요즘 신앙인들 왜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가장 똑똑하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세상의 힘들이 강해지죠. 부의 힘, 문명의 힘, 정치의 힘, 문화의 힘이 갈수록 강해져요. 강해진다고 기독교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위기인 거예요. 그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들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하면.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르두개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전부를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저 영원한 세상까지. 물론 걸리면 이 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걸어서 당하는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사는 골리앗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광양권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권략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0: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왕을 위해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오늘날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의 말씀으로 읽혀주고 있죠. 이 말씀을 내용으로 미국의 성가 작곡가 유진 버틀러가 작곡한 A Psalm of Assurance, 확신의 시편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버틀러는 미국의 작곡가이면서 합창지휘자요, 교육자였으며 존경받는 교회 음악가였습니다. 2년 전 향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미국, 캐나다, 영국을 오가며 폭넓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특히 현대 성가곡을 창작하여 연주함으로써 교회 음악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작곡가였습니다. 유진 버틀러의 시편 20편입니다.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rich dem Hungrigen dein Brot, 굶주린 이들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41세인 1726년 라이프치히에서 작곡하여 그해 6월 23일에 초연되었습니다. 곡은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악장부터 3악장까지가 1부인데요. 1부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떠도는 이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혀주라는 내용의 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악장부터 마지막 7악장까지가 2부인데요. 2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가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1부 1악장 합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를 집에 들여라.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히고 내 혈육을 모른 채 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 뎀 훙니겐 다임 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1악장 합상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풍요의 하나님이 그의 넘치는 부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삶 목숨이 아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것. 그는 즐거움을 주시나 그의 재물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재물은 그가 가난한 이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심을 알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가 부드러운 손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이다. 그가 빌려주신 재물을 위해 우리는 그의 곳간에 이자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없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비가 그 어떤 곡물보다 더 많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후응이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은 3악장 알토 아리아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창조주를 닮으려 함은 축복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 그의 자비를 본받음은 세상에서 축복의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거두는 것이라.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이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 베이스 아리아부터는 제2부에 속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가사의 4악장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훙리겐 다임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사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얼굴 배울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나도 당신은 재물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의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이겐 다임브로트 굶주린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 알토 레치타티보입니다. 오 주여, 당신이 내 육신과 영혼에 베푸신 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그것도 자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나는 매시간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드릴 것은 오직 나의 영혼뿐. 이웃에게 드릴 것은 봉사하겠다는 나의 마음. 가난한 이에게 드릴 것은 당신이 내 삶에서 내게 베푸신 것.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연약한 육신을 이 땅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오니 기뻐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언젠가는 내가 받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 댐 홍리겐 다임 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6악장 알토 레시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자비심으로 타인의 고난을 돌보는 사람은 복

때도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동정하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말로써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행동으로 돕는 사람은 그 자신도 도움을 받고 동정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39 브리히뎀 홍리겐 다임 브로트 굶주린 이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고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3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셉 마틴의 성가 합창곡 중에서 믿음의 노래입니다. 조셉 마틴은 올해 67세의 미국 합창음악 전문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성가 합창곡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지금 띄워드리는 믿음의 노래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성가곡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셉 말틴의 성가곡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음악 교육가이면서 합창 지휘자 그리고 교회 음악가인 돈 비직의 성가곡입니다. 감사의 노래. 이 찬양은 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 낸시 프라이스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원곡의 제목은 Our Grateful Song입니다.

돈 비직의 상가곡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성가 이야기 이 시간 끝곡입니다. 우리나라 작곡가 김기영의 성가곡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0: 김기영 작곡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FEBC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30일 화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에 제32회 여주존 노마드 미슬이라는 이름으로 동문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구석에서 꽃피운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서문학교회는 7월 5일 주일 오전 11시에 쌍둥이 찬양사역자 이하송과 이재 집사를 모시고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지켜온 10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리는 이번 예배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520번에 4949-494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사장인 젠슨 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살아가며 혁신과 실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젠슨 황은 또 다른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며 나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만족을 키우고요. 나누는 삶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더 큰 가치로 만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함께할 때 더 멀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 끝인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